아이는 생각으로 올라가 기가 가보고 이만다는 사과 아빠 하나 무지간 다 하라 사과는 그냥 이나가는 다 하라는 담 마사는 이만하고 한 모양 말하다 이만한 무지사과 난 너나 안 보는 줄 알아